0: 이르기란 아이, 키치비치 아이, 당글이 부르부후티.
1: 오야메 아그린네, 넷다쌤, 까마블라 팬자.
2: 칼라블라 팬자 항이르 담벨라 부대스나 하야이 비나리 다스야이.